0: 자, 하나도 똑같이. 자, 하나 봤더니.
1: 따로 리베리토 내일 밤에
2: Dale,
0: Lazo
1: Acompaña esta buena gitao Now
2: Lazo Dale, las fatiguitas negras